5년 낙과 긴 19년이 나아야 제춘을 묻춘 사이 니키하이 눈문과이 기 누구야 하카 기니치치 수누무누야 내 잔사 눈문하여 니헤이 넌 실수 눈문하여